0: 사람 너의 이상형을 가진 하늘을 내린 그 사람 저 사람
1: 여자 아니야?
0: 저 사람
1: 어디 어디 안 보여
0: 저 사람
1: 오빠가 지금 데리러 가네
0: 저 사람 유나야 오빠가 보기엔 말이야 여기 오신 저분이 괜찮은 것 같아
2: 자 우리 유나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
1: 예, 예, 얼른.
0: 이분이 좋다 이분이
3: Introducing
2: now, introducing to you.
4: Introducing the most exciting K-pop artists, Arirang Radio.